바로 이 어디 폴리민 이 아르나 다네 이 어디 데모크라스 디 메인 제키시 야하카이 이 어디 스프린트 이 부처 디 나미니 또 디니티 아니 캐네딧 이 빈예시 아즈리 파에 몰토 US Senate seat Wadi Drive Gi Bahaji Bikede the Progressive nominee Graham Patner Kishinaus Ila I Ajipe withdraw Ilito Lizado Iadi race Bikede Aj Iadi sexual assault allegations